0: Yeah, yeah. Woo! I love him. Yeah. Oh, yeah. Yeah. I love him.
1: Yeah.
0: Yeah.
2: 잘했지, 뭐, 우는 거 간단. 아멘거 수사는 에브로긴 에마크 모이시 같은 노에 나오트 같은 땐 eta jarretzen gobe bai, bluzen jokin. Hemen kantan, etxe gospel koro bat izan. Azkanein danara ari bat.